0: Roma, Roma, ma, ga, ga, ulala, what you're about, Roma.
1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